전 송전 어제 영어도 꾸지 생아 네 송전은 이제 지게 송장군 배낭시 꾸지 생볼래 생볼래 여제제 단는 고시르닝 추워 나란다라 배다 허자들링고 작망하니 기신 엄딩어도 사이사 이담 투지 지목 꿈어소디 생고니잉에 즉 숑 이직수제 개빈앙에 심마 사몽어도야 몰람다 볼래 땐세 투지 지목 꿀 랑전디 퉁음머르니 이직 퉁볼래 개복투와 잔는 주인인보 녀우치 이시 선배들 등에니 캠베 랑신 수네 세야오야 사무디 우야 투자마골 나당이니 다 싹고 꾸쟁볼 꾸쟁롱 문옥대 이 꾸쟁볼에 샵티각도로 워종 잔는 꾸에지 투가라다 팀음머니 이제 갭 닝직로 앞에 볼래 다 직딘코 김답은 다 직딘 잡아야 있고 좀 세고 솔래딘 투지지 먹고 랑전세 소와드 볼래 투지지 먹는 악수를 what nation 티 말 네팔쇼 가다 베이야 네 what티 캐나쇼 가다 게이 직 what net 세세 게이 볼래 이 초소가 디블링이 비익 갭 어슬 고친 영어 지샤 샘 해직 트든 영어 닝 찍로로 게유 네모조 이 시간 놈막 탄낭 단우 닝조 삼천이 잔 두바 직배네 타당세 직 롱제윤닝 아니유 엄진디 지금은 직 직배네 타당세 롱제윤닝 직배 네, 아니, 요새, 지금, 또, 개나쇼가, 개벌레, 개나, 개포, 당대 동료직, 샘, 해직 공조, 녀, 닝, 직로, 개유, 네, 뭐죠, 나도, 닝, 빼제, 노, 르무제, 나도, 방제, 닝, 단우, 지, 지금, 뭐니, 미빈, 닝, 앞에 나세, 닝, 외상, 닝, 외세, 닝, 룽된, 니, 르벌레, 너가 나한테 제게 송전 공부 사옥 베진인의 남자였지만 구워지 직구어 리다 상계 아미다 상계 나와다고 달립 남자 시에 우어서니 차 예바 박바전에직 닝보 이게 죽마 림비책 전부 너북 타덤노 내 모주 닝주 콜로 차 유나 오마코 세정 견인깃 나무 즉 세액수를 이게 죽멍에는 맨 내 모조 따양통 동원의 름 가능 툰미 군도상 밀린의 사고서 낭런 나세 즉 밀린낭의 의인것도 뒤 동의해야 굴무야 송음을 에마 년당 의 른망남 나와 마양 담디 렉발년 날라 민람 농단 디다중 자벌세무 드메 트바니 나이 트메 벌도 단당나 백암 땡기 디기 중화르네 왜냐나 예름닝 방미지낭 넬랍샨마 메영우야 목마토 냐니야 니시 미르나 농단 오잉어도디 레이 자나닝 베유코 제든 제마코 주바 샘네이 목다 박사라 벌까 되는 줄은 내나 벌까 뒤땡고 깊이 고도 보니 우야 송불 램 갈닝 투미 군도 장 지크속 램 캐셔 미니지 또야고 낭런 감포 워탕녀 철회가 생 시망아 라나소속 라기 샤닝 움딘바 르트 그레카 소무머니 샤바 초티가 뒤 두블레식 샤콕바디 중옹어도지 라이 그레 약볼레 나다 띠미디 그리꼬였니 띠미야